0: Do you want to quit? 하시더라 그 이러면 이럽 이럽 다 도시와시 있다고도 갔다 이모 와이소가 시키는데 기대 나인다가 기원나 그 이럽 하시다나 그 유래를 기와나 그 유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 이번 오이소 고시키도 기도나인데 가요 기와나 그 유래를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그러니까 그러니 너무 말하는 호도 말다 자 남진 된다 시답답답답냐 오픈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 to?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 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セットジョシテイタン。シュタタタタミャタ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クルカクルヒノウバラクユレだ。